0: Božja, moli za nas grešnike, sada i na času smrti naše. Amen.
1: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